기로 기기로 기로 기기로 기로 기기로 Damn near lost his life. Stomping all night.